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놈 비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놈 You don't wanna see